하나하이 미띠 히노덕의 느르자봉 더북 느르자봉 쪼리쪼리 아키오미 코나르카 오나라다 번벌 마흐멋 아지스 살라마타이 비니버덕

아소자라 미띠 히네 더 그날 잡몽 그날 자카 발에 더 하나 하이 그날 자카는 더 기는 뭔가 아식 르자몽카 메리 잔 모제 가랑르카 구마르사노

아, 시키네 또 그네를 잡은 거? 다 봐가냐 하이 를 잡은 그날 자가는 를 잡은 가 와다 기야 함네 고랑 르카 알카 예크니 다이 고마르사노

0: 마이만 지내봐. 스님 무늬슈럭봐. 스마요 사수작봐. 스마이 땅이보 구불리마야 승 제 산만이도 정이마야 응기보마야 아우 응기마에노 카방 카베라위 벨라이 케카 두코낭자기 르사블랑카 시니타쿠 간디콜로이 증 비니 르사붕고 그방마 꺽타니레 겔몽노승 부카오야 비리버카 부카오승 보위 삭삭노승 르사붕니 비싱테 마리오레 게나니 부자라만카 아부니바기 노롱타니 벨레키노 함바이보 마야파루 증 하이노하이 Jora Kazaki Payuka, Marini Bishinti, Kutulai Tana Nibagi, Nashini Tonga Nibagi, Haino Hainor of Nitani and Kokusarikalang Tango. They put to Bukalangu, Pine Jorao, Haino Hainor of Male Fuanu, Tini Nibagi, Cini Marin Program, Orono Paika, Jotonono, Hambai.
1: Kani Mari Pandi, Panda Paika. Akasbari Agottala.

0: 4번 마크가 나왔고 4번 진행 7위
1: 4번 꺼선드?
0: 예
1: 파디 아쪽 파디
0: 얼른 아쑥아는 너봐 칩칩
1: 할게 얼른 아쑥 날씨는 흔들 캄플라이
0: 땀은 나다 카이 너 그리디야
1: 너 고노 불라 비행은 너 간디 땀 카이 똥켜 시도 에이 능 크크너
2: 어 파요 파요 안경 다 부분치야 다 이거라 행동만이 꺼선 사물으로 또
0: 어 사물가 하지 크나 까미 같이 사느냐 부 아모 가가 쪽지 안어 사이를 받지 흔해 사이 하루 아승 따 딸래 사바이야
2: 너 따위 따무 가려나 사 사가이 사람은 밟아 싸우
0: 그러니까 앙탕 때문에 나라 맞지 그런가
1: 너 할게
2: 너
3: 어 나 강가래 나 강가래 저 탕가 봤지?
1: 탕가 탕가 사바부 손드랭 낭가
3: 앙너 봤지? 앙게 발레 실레르 가블레 마스마 탕가나
2: 담어 바이베코라 바이베케나 블레
0: 이 바이베케야
4: 담어 바이베코다 캉그라
2: 바이베케야 살아 깨봐 살아 시만 갑라
0: 아 살아 시리다
5: 아 사이페만 자다 살람
4: 너 한가이 봐 아숙다 동의 담 클라이나니 허버 토고 한가이 크나바지타 증토 비시 부름부름 너 까미니 케르모타 클라이 동우
0: 아
4: 딱라이 보 마 클라이나이
0: 마르나이타
4: 아무네 방이너 안카이 히노 부스강 손이 바니 살아오 클라이라이노
0: 자오 아디나 파나
2: 리나시 나기 땀 없네 봐 번호 또 그래 땀 가냐네 아 꺼섭
0: 오
2: 하티로 막 가라이노 블레
0: 막 가냐자
2: 이놈이 시작 힘내 야니 러기 와
0: 너
5: 그런 형이 본마사 파나
0: 너 그래 그러냐 탕한 땅가 땀이네 너 그래
2: 너 탕한다 너 빠이는 따 이거 상대에 본마사 땅고
4: 아무런 눈사 싸갑라
0: 하게
2: 왜 군돌에 말아 켜나 블레
0: 군돌에 했다
2: 아
0: 하게 탕라 지나
4: 탕라 지나
0: 그니까

0: 누디! 엄마, 누디! 엄마!
1: 미안해.
0: 양 대버리네, 양. 내가 견줄 거나 갖다 손대래.
1: 너도.
0: 아야.
2: 아야. 엄마, 이제.
0: 엄마.
2: 와.
1: 아야. 그래도 진실 담아.
0: 양도 그만 쳐다봐도.
1: 이렇게 묶어.
2: 엄마, 진실 담아.
0: 엄마, 이.
2: 엄마. 누가를 가보다
0: 들어
2: 묵으러
1: 형제
2: 엄마 형아 형네
0: 내가 조금 있나 봐 힘들이
2: 엄마 헤이 할머니야
1: 상가도 하게 들었대

0: 나를 팔대.
1: 너가 꼭 하는 거 끌릴게 너. 뭐 그렇게 살면 해 봐.
0: 나를 팔려버려.
1: 너 아까 탄가.
2: 너 사랑해 너. 아무 손짓 장난이게나.
0: 난 밥이 파이샤라 성트레는.
3: 꾸는 게.
1: 이거 파기야 끌었대. 아저씨 이거 기다려 놓 끌었대. 내가 좀
4: 숙다 될래. 이박은 안 하나 하. 사나니 사기.
1: 뭘 신이 안 오라.
3: 할게 그 나발이 봤어. 아니 꼭 할 뭐 하지. 아니 뭐 꼭 가. 가셨으면 이거. 꼭 가 가셨으면 이거.
1: 뭘 신이.
3: 아니 꼭 하나 가. 이제 그 나나이 보고 두냐. 나이 안 보 두냐. 나무 너무 자디 꼭 나 자나다.
1: 자디. 뜸하스만 이거.
3: 나는 자디 자디. 여기 너로 빼먹고 빼네. 맞아. 일단 누구라 너로 빼먹고 두냐. 아니 너무 단 너무 속이 아니 여기
1: 뭘 졸리라 안 오라
3: 다시 가이 너무 어쩌고 저거 정말 봐 앙 사이야 내 정말 마사지나 하게 큰 아버지 살짝 신이 불가로 안어 하빙 어머 뒤죽 나지 흔히로 허프로 어머 두고 뭐 혹시 낭장 뭐 하나 올라 무슨 신함의 저도 너 반 바퀴 짜르프로
1: 무슨 신함짜로워
3: 앞으로 가녀 앙 사이야 응의 아노 너 이렇게 라이 허가
1: 나 맞고
4: 아이
3: 그렇게
4: 아야
3: 그렇게 나 누나 나 보소 나를 막 가야 나 그렇게 맞아 안 그래도 사야 나 할머니 한번 나 우리 여기 너 봐냐 이 어 맞아 그렇게 그렇게 너 누군 가나니 흔의 화석만이 매박 너 두야세 거속 랑시와